0: 성취는 빵집에 대해
1: 웬걸 삼대와 쉐드 야구와 도대스
0: 26 de setembro,
2: sábado,
0: às 14 horas, na IPDA, sede estadual Cafana, de Belo Horizonte.